띵고 버들 람바드 거고 에이 말뜰하는 연소주가 아버지야모 바리오 산프란시스코 제 이마대 거고 있는 버들 라오 정킬로 바이고 아 이노 웬디 웬디 로 아미고 샤코레 산 로렌소 아빠이메 야쿠팅아 아빠이메 포르토 마대 거고 로 아미고 그라 버들 라오 산 라파엘 Dios bendiga, yo te iba de coco y no por Puerto Viray, saludos entre los TAB, pues, ahí llegaba, ahí llegaba, corre, corre, llegaba, a veces hay a los amigos de Barrio Las Marías, va de coco y no por Dios bendiga, me va a pagar el cadete, señor, llegaba.